0: 자, 야바.
1: 시계. 나 알아, 세뇨 씨 마다 걸 와산. 와사고 미 파스타올.
0: 와. 달긴 tapos긴.
2: 바노 코이 가올 와선 봉콜롱.
1: 도마파타이 나 코 사고트 옴 파스톨. 노아사고 사고트.
0: 와. 바오. 마롱기스기 시 봉콜롱. 아라 파스톨. Luwas siya sa, kaya harap ang blas sa inyo simbahan ng kaluwasan. Luwas siya sa sagutom, sa dyan sa dyan daw. Why, abba?